0: 유한이 헤이! 유한이!
1: 네.
0: 트레비스를 루플라 머니 가서 마 우사!
1: 아니, 엄마, 뭐, 트레비스다!
0: 아빠이다!
1: 에, 그렇게 다 보다 드시든!
0: 오, 이스프라베시 또다 그 글루마. 그 미에 눈에 아르다, 그 마디 쇼아카.
1: 아니, 이스미.
0: 아하, 와서 지금 누구네, 스티 두시. 마이 바이, 스티 파시카 나 우스!
1: 노, 엄마! Я на вот делок день починал фрисы плейс на бичока. И я скутер не тащи, когда я фас, я. А иди себе ба, мама.
0: Ну, нам за знемик, шиниш, ну май зэк. Дака ну цит залеж сингур невой или...
1: Пей каре невой.
0: Я ну ты май фаши, ка ну причепи. Ка шти ту бине, че вряв са спун.
1: Хабар нам.
0: Хабар най? А пай атунч, de ce te tot faci a cânta și a bate cu șocanul când îți aduc aminte că trebuie să te duci la pârciu, la...